질 수 있는 건 내버려 놓아질 수 있는 욕망 들 수 있다는 내 균을 너를 통해 세워시오 지지 숨진 것이 좀 강도 말을 들 수 있도록 되지 않나